0: 예빠, 세디샤, 시태구리와.
1: 아이, 나들, 가르코 모르코 미냐메, 살라코.
0: 고르도왕가, 아시토구리와, 우카스웨.
2: 에, 세스바, 아시토레이나, 이따, 우차라.
0: 다, 세레긴 세누텐바.
3: 무갈데코악, 이쿠시 게리치엔, 미아리쩐.
0: 무갈데코악, 센, 텔레비스타코악?
3: 바이토, 베르체 무갈데코악이. poema eta musikak kontrabandistak.
0: Ara, arrapazak. Zenbat muga, hainbat mugaldeko.